0: 괜찮아. 근데 좀 커려네요. 082 슈퍼 메이젠 트러블 340.
1: Korean Air 082 Super, Montreal Center. Good afternoon.
0: Good afternoon.